0: 说段子聊。你好，被小叮咚。
1: 叮属小主的。
0: 好，说段子聊。你好，
2: 收听到。
0: 小
2: 姐呀，
0: 嘿，收听到哈。
2: 嗯，哎，收听到，收听到。
0: 好，你好，等一下哈。
2: 声音有点。
0: 嘿，对，好。
2: 好啊。
0: 好，稍等一下哈。
2: 两个。
0: 好，谢谢你哈。好。哎，你好，收听到哈。